0: 믿을 뿐아 yeah. 그리운 순간을 다 잃어 상상보다 뜨거 yeah we firing up like a flame here we go
1: 여름처럼 달콤한 taste 내 맘처럼 새롭게 일렁이는 way 소란하게 벅차도록 번져오는 place